0: 행동을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다.
1: Як служив же ж я у пана, ды на перша летійка лета. Заслужив же ж я у пана,